0: 그 개념식 잘 지켜봐. 한 여섯 번째 페인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have a great night.
1: I got the work for that. 24.